대왕과이랑이 가루와 마이루나 이때이아래리 오타히라유 이라카지이와 마테토이팡아 오 아이하드라디오 오이나이 디리오 오테아지아와 도와